바 오텐데 쇼옴다 비 쪼지 다니고지 피사모놈이 내가랑 랑게 심냐고지 딱세대 야되고 이나 이제 세이나 강부 그렇게 좀요 어레 넘버다 봐 산지가 고바이나 강부 탑대 좀요 어떡하나놈다 땅 알지 랑어도 티 삼노통사 랑 테마 디킴과 수고 있는 미수가 뭐는 매 어레라 두진 밀라 노이나 어레라 미션만라 노이나 냠는 마야도 있네 야동어도 야고수 윤잠미 표네 표동어도 야고수 점도 마야네 야동어도 야고수다 액팅도 여러 야고수를 저도 명아래 메세네가 어레 메노네랑 어레라 미션만 티스 간단 야고도 야놈 간단 망시라 이 간단 추수 고야도 내 감은 칠랭아 내 추수 패셜로 야도셔냐 어레 어딘데 내고서라 이메다 강보치 웃나 미담아 노이나 따라 미수가 뭐노라 티마 디케마 노이나 다 계시 보고라 좀 야단지 야주 탑시디 야사 야메데 유마르 마르 미냐 오제 어떤 독자한테 놈 랑랑샤 고르다입니다 셈나가 도자고 디사모션데 라스 고르케르가 그 어디다 야오레 미냐 어떤 데 레입니다 이제 랑사 브레 브레가 까마티 까마니 땀부터샤 야 탑시 야고이나 셈냐 오제 준대 유미온다 또 김진지 씨니나 나나 슈송어도 셈냐 오제 본 성수 랑 셈지 본 랑 리본에 샤나나 감 요. 다 비게 가지 크리코르나 가르 게고스다. 오래 플랑 게시네다 비랑 크리코르도메다. 나녀와 가에 비 크리코르돔. 오래라. 내가 누자나 감보 비야든 랑샤 랑왕어도데 모노야야. 다 다도 오든 모노야야. 랑샤 파워드 노야. 이제 셈 독자샤 토 컨트롤이야 유. 탑시 야고스니다. 다도 준준나 가난 유치 오드네메. 다 직니바진쇼. 셈지 랑보 옌다웨 나르메 네바 제바다르스 랑첸 마툴 니바이 데나 덴제 뉘미체스 다 셈니 오치 랑보 쳔샤 빼니돔 오레 랑보 쳔 뉘바데 노이나 뉴스데 오레라 다 랑보 쳔 뉴스데 노이나 다 랑보 쳔 디야나 다오마나 랑보 쳔 요르 동마뇨 오네 디야나 동뇨 오네 니에 다다나 다시라 맞나 요르 디슈메 오레 랑보 쳔 니 오치 미나스 고우동 컨트롤이야 니고 마도치 빌 콩데 쓰고이나 이제 민원 소주도 검은팀도 걸만 매배서 올라가. 나머지 뉴스고티 다 마르게 톰내가 통해나 다 민원 소좀 잘라나에 다 뭐는 주기 말해. 우등어도 샘제 나머지 뉴먹어도 돼 입냐옵다. 나머지 뉴먹어도 되지 삼로도 없음냐. 나머지 뉴먹자 다야 즉 태반당스 인장의 민이고 이나 다 비게나 강보샤 정통이 매월에 우등어도 랑그 샘제 즉다 중무준이야 오래. 니고인 시신세 미주네 니고이나 가 그네 통니고이나 단셈세 담면다 야염냐옵다 이식세 우동어도 삼로 통호섬냐 셈제 랑보 옌당웨스 랑게 셈제 랑보 정어도 옌당와냐나 같이 그네 비난 그통어래 우동어도 야고이나 아니곤다 나름에 네버 제바다르스 네버 나름에냐나다 참문어 어래라 네버 뚝자다 시시 랑보 최세 참물링내가 네버 야고어도 셈세 랑셔 네버 야염냐옵다 랑치 마툴 녀바이 디나 덴드네 미지스 다 랑보치 마툴 녀나 랑보치 치 딱다데 차네 베나셔스 트레이닝 라 우드나 넘버 다보데 미비스 이나 랑보치 생활시 고통이메 녀수 이나 우드모도 녀바치 랑심 그토 우드모도 녀바 야타다 모노 녀가르세 심시 컨트롤에 니고 소니 없다 캐노레 두준 심 녀바치 브레브레가 베제네가 랑보치 마데야죠 양 브레브레가 프라 프랑모도 양 프라샤야 페니 프라지 신이나 사세티가 무소야 다 오존이나 오조 잠이야 다 오존이나 토 야 곧세 정성나 야 말법성나 니면다 안가 자도 되면나 오늘도 셈니 오제 사세티가 무소야 가 그게 양게야 어디냐 좀니 오래 망기 마인드 잉글리시가 망기 마인드냐나 별 고메가 나시 되게 셔주 마티 망기 마인드 따라나 가야디 컨트롤하고 설어냐나 다 마티야 좀 쉬지 토마스 꾸네 템베 타바이 셈기 랑보 담당나스 지구와 탐지 매주신 개와 탐지라도 다 라무치 오든 랑세 고통이나 다음 지역 오슬로이나 라무치시 태보이나 다 지인이나 시시 라무치시 토고스메 어래라 이냐 토야 니구이나 라무치 미나시 균에 이든 말해주메 오든 오도야 랑세 심지 태고스 토야 니구스메 다 태보니불 오주 전반이 시신나이 군에 전배 타바이스 전반이 오지 전반이나 브레브레 강아리 심지 미나시 Full freedom be any guina, round be any guina, because I get bina marzia, you know, the same. Germany, Udunga, Rans, Samoton, Oyo, that's a mood the Adosha, Oyo, without Dujaya Doshini, Tada, Hishibora Jambas, Nangmuda, Jambas, Memory, Bre, Brega, Bisha, Kajaki, the Tisoya, Ode, Udiaguina, Jambango Duji.

랑부치 토주 태봉어도 임니 태보지 노이나 랑부치 토이니도 임에 우드고도 전바지 노이나 가지 그도 강부터도 시신 전바냐고지 노이나 랑 심지 네바야 마에 교든들아 임니 심지 랑부 담다나 지바 탐지 메주지 개와 탐지 라도 심냐고지 토야 어저 니고이나 이제 개와 남버다 버트데 임니다 로카나노 다다 생기 랑신지 주의다 잔남 탐지다 심지냐의 송마다 제마 대신 심보남스 오래라 심대 직부 따바이 대다 탐지 따와주르스 심대 직부 뚜에나 대다 탐지 투와주르스 예나 따다 생게 랑첸데 옷 심제나 가모다 가르스 까노라이메 오래 따그네바 뺀다 따세 메나시 균해줘 양 생게 직부 오래다 직부 나시 생게 젠센 생게 오야 미사주 심지신나 나시 네바예요 랑첸데 줄 무르나니시 예나메 오래라 오나 강부 미나셔 네바 얘기 셴마나셔 네바 얘기지 별 강보 토연이고 이나 교내 이제 뭐 놈에 모든 것도 임용다 심제니아위 숨마당 제마 대신 심부남 소래라 심제니아위 숨마다 심제니아위 숨마냐고 이나 어조다 지 스냐고 소라 제가 쇼부체 나 녀와가 말케죠 오래 녀와가 말케죠 녀와 숨한 체녀도 녀와 숨마냐나 가리엔 야마라정어도 다 별 강보 나르독자 야주 강보 조제 수셔랄레도 로지나 랑게 심 심녀고지 딱다 대준내녀고이나 겨와 참녀와가 그 모습 그래 두준이가 지준점에 지준점에 점막 간다냐야 점막 간다 넘버 다봐야 이제 점행아 장수나이나 직바기에 그래라 직바 웃나 직바 티라 말해 좀니 점에 대바 변하네 놈에 그래라 지제메 직바 잡도 설 티모 람베 직바 잡도 소냐다 점에 대바 아 이르바서 순주 노이나 웃나 감부듬 다 겨울음 시세 티카나는데 랑스 수줌 넘버 다봐 수줌이나 야고수지 야 먹었수지 마야야 넘버 다봐야야 수이나 무리나세 이나서 넘버마야 좀니 키나세이나 이나서 모르니 어디야 야 키네메 게야 키네 무리나 온도이나 다니 넘버 다봐 와요 고메야 수이나 뭐이나 이나 경험시 이지키 그것은 여래 다 진짜 어는 다 판돌라든 놈니 여래라 랑스 넘버 다봐야고 이나 내가 오든 말아주기 개발라 노니 옷 마대야든다 샘디 직부 딱봐 이냐나 옷나 강부 태보 코야 털고 쓰이나 딱 도주 태보티 오래라 옷나 강부 태보 쓰이 요르도 딱 오쓰니메 옷나 직부 오래 옷나 강부 못하고야야 태보지 로디랑 샘지 토니고 이나 옷나 강부 쓰이랑 쓰이 균매리 균형다 샘디 직부 뚫으나 대다 탐지 투어 줄스 다다 나를 샘네 아직 왜 삼아먹던 아직 다 속을 전문은 강부 옥 달랑하니나 미 강부스 니셔미시노도 왜 가일로다 뭐 클래스 내가 미미낭 니셔시나몬 오피스 가일 미낭 니셔시나몬 유 가일 미낭 니셔시나몬 뭐 네버나에 니셔시나몬 예 브레브르가 어떤 저도메 가지 때문에 강부스 랑샤 미시나 야긴 샤당오다도 어래라 우때불 딱 미 강부 끼는면은 랑켜 내매라 어래 이네 랑세 막한놈에 이직세 계속 좀 시월에서 내고 있나 우치 랑 심지 이냐에 메뉴고 임니 랑 심지 이냐에 내고 있나 심지 딱딱 주서로 쇼지 메롱도 패야 돼서 강부 이나 보나 쇼고 임니 어조에 보나 어머에 보나 강부에 랑샤 스마일에겐 우든데 쇼지 임니 겨울음 치세 뒤진 까나다 되매 토르 피자 개부르 미디 프레부르 즉 스마일이야야 좀당이야야 이제 거기나 미수인의 수레 리스폰스지 스마일이야야 이제 보나 넘버다 봐 우든데라도 이제 토 바나 강부 추야야 즉 우든데다 즉 신여호설라다 거기나 미나 강부 수레 대다지 태랑 손님이 다 조제랑 심내가 랄레고 놓으니다 옷마대야도 다 디다르 직보 탐지 당스 동해 봐도 매봐야 심내 중화 이노시 양다 송원 얘기든스다 디다르 직보 탐지 당이나다 다다 얻은 것도 진생의 직보 진생의 직보이나다 모르이 모르나세 그런시 직보인주 다 진생의 직보나다 초마이 모르라 이드메노야야 다니샤 오 라스느네 숨마스느네 오 삼다 십다 스느네 다니데시 모야 개부로 오 마네가 얻은 것도 쇼도 쇼니오라 어래라 다 티스느네 루스느네 다 말하셔 신유문어데 노라이메 어래 내가 야 야주메시냐 랑스미지 딱다 메뉴스 다 피석 내바나 깜불라요니 니온다 우드네바나 강보 디더 직바 탐제나 오동어도 직바니나 네바랑 플라숑오스 플라자오스 오레 랑키부 문어 주든서 직바 직바니나 피어샤니도 우드모도 직바 강보 이제 심키부 문어 동해 빡도 메바냐 니나 동해 빡도 메바냐나 다 직 심키부 문어 쳔 문어

티네 메노야 동다동다 오늘 간부 인장 대대소에 있는 가지 언론이나 랑심스 죄녀군의 쇼니 아랑 심지 남버도 보면은 김진씨 같이 니셨네니 송마야 니셨네니 삽다십다 나야 니셨네니 루나야 니셨네니 미나 미시는 야도니 키나에네 미시는 야도니 요래 이직세 강부랑 심셔라느니 계속 좀 쉬어라서 웃가나는 양다 송마 니기 때니 이직세 여름 치서도니 웃가나드네 오타 모테불 이나서 숨어서느니 삽다십다 쓰느니 루스느니 우든데 바부이나 루초통, 슬김통, 강소통, 야나다 넘버다 봐임니 우든데 얌메되고 이나 까말랭아 모두도 측다 소에 전주고 쌤 고모섭니 전주고 쌤 넘버다 봐도 고민하다 다 니셔내봐 예근다 루, 제 일가 뭐 캡문음다 이나에 측다 다다상 매겨 아 니행어도 이렇게 임불 루나에 다 이나에 기부디 문우 마타보야야 이직 슈직이야 니셔내봐대야 니셔내봐대야고 이나 티야나 이나샤 쌤샤 기부 하나면 더 좋아야 돕니 신데다 니셔 넣어야 이나시 기부 가야 더 좋로 니셔도 넣어야 캣스가 뭐놈 신데 이나 기부 맞다 좀니 우리모다 삼마통 없음니 다당 무 섭다 싶다 땅 부셔 우리모다 삼마통 비셨답 닌제게야 또 이모 다다 동해요티 삼 게메데 어디서 미션 마셔 넣어야 넣어야 뭐 이나에 디바티 사줌 라이네 로 숨마시네 디바사는 녀와가 그곳으로 비래 녀 라단루나의 녀와가 그곳으로 어다 이나에 녀와가 그곳은 나도 초문어드네 이나에 대바사 모두 나가 이나에 대바사야 답에 말아 니지 벌써 니지 고모섭니 니지 가면 랭아 고모이나 랑셔 네버 바보 강부 문어션미 겨울음지스 가나는데 어떤 니에 이르바샤 카데브야 슈수면은 불 베자 춘추추만 냉아 오드네 겨울음지스 되지 못 가나는데 다 구름나 야고섬 오래라 차 준비 구름 루도로 루상 합상 원앙을 유구 검시 남아라다 봐임 예바도 옷나요 두고 숨 야고 숨 옷째제 랑스에 하는데 야고 숨 강부 셴마가 야마동 야야 라마나 오래 미치나 오래 기네바나 강부 토르 미니고 야야 랑스에 하는데 거 야고 이나 두고 넘버 다바도 탑지옵니 여름 치세도 좀 그 신의 옷가 나는데 메어래라 샘쟁이 왜 천잔남 수시 기네 체도제 자색 사시 수이제 메소데도 칠리 중입니다 나다 나한가를 녀와 걸마디요 러스메 녀와 녀와지 가제노로니나 로점불링은 말 박스에 굳은데든 배전행은 넘쇼 녀와냐 어떻게 넘냐 녀와샤 나가 집집 넘냐 찬일 겟 찬일 겟 오래 이제 녀와 날매 바른 녀다 녀와 나가면도 집집 오 녀와 티티 내가 지금 찬일가 거기나 김다 배지기 땀샤동아도 겨우 손수근 오래라 이제 솔의 손수근 다 시시 손수근 다 강보 소주 그라디야 어머다 지금 다리야 쓰고 넘냐 오래 야마라지 땀요 드셔도매 다 계속 좀 쉬어라서 어서간다. 어디나 강부 가야성을로냐. 빌 강부 셀라지 수비들로 내가 수비들로 오래라. 어딘데 놈 가라지 놈 대체만도 공팀님에 대신 오래라. 덮치지지. 빌셔 놈 가야 타볼로냐. 계속 좀 쉬어라서 돈다 곧마 대야돈다. 아슬리가 어딘 사자티가 민항 불안해 쓰고 놈 아니나 어딘데 뭐 놈냐. 어디나 강부 가야주설로냐. 랑샘도 주소입니 샘수주설로냐. 빅비샘이냐 오지. 다다나. 랑샘 빅바사이냐 오지. 빅바요 독자라 싸우이나 이제 그런 게 너무 심내가 어떤 것도 깡부 똥도 없냐 온다 심 감성문호 어떤 날에도 맹아를 두기나 맹아가 있다 말을 분안한다 뭐 이네 심 감성문호나 오 니 시시 똥도 시시 똥도 니 오라 다들한 어조티 니냐 오라 어떤 데래도 매 오래라 어떤 아직 다들 어조 너희는 아래 똥이 매시 오래 미션만 아래 똥이 매 비난 티마티 똥고수 좀제세로 이냐 비난 레이그 트부임 어떤 교치 랑세 똥어지 랑게 레이그 트부임 그래, 배나 나르 강보녀와가 토디 거이나 어 냠냠녀와테네 이르바세 냠냠녀와 수임쇼 오모게야 나르 강보 담바게야 기도에 수주 녀와가 저 베스티네가 미 강보 담바게 이거도 메놈불 랑랑 셈가 차랑 사바사바 수수 메놈메다 오든데 나오니도 다 계속 좀 쉬어라세 심지 니베 춘자남 니베 춘자냐나 디임불 다임불 동임불 오나 강보시 춘자니도 메 미소주 고통주 잘라난 강문은 어떤지 천자 심지어 이 천자는 수시 기내 체도지 수시조설로 나온다 수구된다 조설로 수시조설로 천자 러디 녀와가 수비조설로 오래 인양대 삼로 통화이나 내가 제타볼로 비로 오래라 교부티셔 공탄면여 대신 오래라 그래서 교부가야 타볼로냐 어디서 임불 작색 사시 작색 사시니나 싹 강보 싹 강보 배다
메바리아

나라지 진배 파르친년 진바 통통도 진바 대시티 진바 통화이나 진바 옷 진바세 이나 수르쇼도 지 파르쇼 코르데죠 아니나 코르메데죠 어려라 진바 통 진배냐면 그 뭐 차로 쇼지 이나 파르쇼 아니요 어디서 파르쇼 아니도 몰라가 다음에 진바 통년에 가든 듯이 아니더라 얘 다음 대시었으면 진바 통년에 어떤 하나 어머 보겠나 하나 우르동다 팀어도 뭐 동다 티지 강모 미셔 비고서와 그 비수에는 대신 없던 제스 사이로 어려라 너걸 폰가 리자지 가야 이거 어려라 엄마 강부 삼아도 없음에 아우다 목힘가 제기로 자티노 딱 제 됐나 강부 비고서 와 섭지나 강부 비고 딱 강부 비는 가난 셨으간 다 맘언니 웃마드면 없냐 엄다 진만 예고지 심 조 심고도 삼로 통당데 임니 라서 강부 비주 맞으면 오냐 도서 다다 지가 가데 조 위버네 진배 파르치이나니 산지 좀내 대비나 진배 냠내가 아무 차로 임에 어려라 진보통에 산지 좁는데 강보 진배냠네 지 강보 야차로 임신데 다다 전물링네가 룹셔근 덥제셔근 고군네네메 저래 전물링 강가 쇼쇼어먼메 옷맞으면 오니 온다 지 진만냐고 지 통보로 미나 강보 지부 주지 어딘 맞으면 없니 다른 조진 연안은 쪼바 제대로 바르신 다다 전물링가 때보로 미 덥제 맞아보 다다 얘네 빼면 오 룹면 오 어딘 거야수 요르니 아니 산지 좁는데 비나세나 진보 요로 통하니 시 진보 통하러 다나 다른 미유를 누르는 면이나 준비 파르신이 오지 미 강부 덥제 타고 배 타고 주요고 맞죠 아니나 어떻게 넘냐 온다. 저는 와 이식스랑스 고준준데 고준준데 야고스니 이식이야 이제 신여고설하다. 또 심그토 비주거래 심샤 방법만으로 배나 개봉어도 티어래 쇼티 숲세무이상 강부 노티. 어서 미션마티 시간 문호대 내놓이나. 자막 토르 삼노 동에나 비르네시 케바르 요르테 놈에 티샤 시가 놈에 비주 티샤 비주 요르 놈에 비르네 야나 게와 망슈지 자라 노제 게와 사데 용어도 되네메 아르 삼노 동에나 어떤 데 메놈 녀고 셈메임네 다 수르족 제시 자라 룹 가든데 노에네 셈네가 셴마시 티랑 라로 마야근 도자야근 라 게시네 네바야근 어떤 데 짐베냐면 티로 마야근데 이나 비샤 짐베 페윤 티랑 놈네 어머 수르족가 룹 티로 모네네 비나 셈네가 미션 만드셔 편도해줘. 어렵다. 티 그때 변화시티 노 연안은 좁아 제대로 바르신. 다다 잠물링가 때불 미도제 마다보. 다다 얘네 빼면 오 룸은 어떤 거야 수분 열네. 아니 산지 좁는데 변화세나 진보 열 통하니 시 진보 통하러 다나. 다다 미 열 르네 매년아 진배 파르신이 오지 미 강부 도제 타고 빼 타고 주요 맞죠 아니나 어떻게 넘냐 온다. 저는 와 이식스랑스 고준준데. 고 준준데 야고스니 이지야 이지 신여고설하다 조 심그토 비주거래 심샤 방법문어데 배나 개봉어도 티어래 쇼티 숲세무이상 강문어데 어서 미션마티 시강문어데 내노이나 자막 토르삼노 동호이나 비르네시 케바르 요르테노메 티샤 시강문어메 비주 티샤 비주 요르노메 비르네 야나 개와 망슈지 자라 노제 개와 사데 용어도 되네메 아르삼노 동호이나 어딘데 메노미냐고 셈이네. 다 수르족 제시 잘라 룹 가든데 노인의 셈네가 셈마시 티랑 라로 마야근 도자야근 라 계시네 네바야근 우든디 진배냐면 티로 마야근데 이나 비셔 진배 표현 티랑 만없네. 어머 수르족가 룹 티로 모네네 비나 셈네가 다 미션 만드셔 편도야죠. 어렐라 티 그때 비나시 티 노인아 비셔장 라로 야쳐줘 우든디 노인아 비나 진배냐면 야고임네. 걔는 어렐라 교바지들 바로 진스 도바 탐지 대제데스 교군라 당심기 진배 파루 친손데 대대되네 셈니도스 도바냐나 랑샤노 잘라나셔니도 도바 탐지냐나 랑샤 잘라 랑샤노 다 잘라면도 이제 다 신노이나 강부샤 제냐나 제고 다 다다이나 셀게와 넘버 다바데 투이나 랑시사니고 제와 강부 메셔 비주놈다 모아야 요래라 옷마치야도 랑샤노 잘라 이제 메노 랑시사니고 제와 제와지 슈부 제와 다다 이나세 제와 넘버 다버데 드비야 치 슈부지 이나 밀루 탑주기 드부테 노이나 우드 밀루 제와다 하나세 밀루 모고 아 녜다 녜와가 그네 찾먼 미셔만 테시니 밀루데 푸이니 우데네 삼나 통하이나 우데 침바입다 다다 오조 우트카난데 네메 도바 탐지 데제데 기오군라 당심기 당심녜나 토르 비주기 삼로치 침바 비주기 삼로치 노이나 우체 침바 아니도 침베 바로데 침바 데데데네 셈니도 다 진반이 오지 승관님의 녀금 계속 좀 쉬워라스 진반이 오지 토로 짜라 비주 좋은 면허야야

0: 이란 닌 개갑 아메리카 네이크브레카 마크툭 쇼동 노우칫 데실레 플랑 제닌니스 쿡 슈크 판전 네이크브레카 마크툭 잠니유토카 까메 남다 남야 젬링 지오네가랑 노무크 림당 균메 호르모치 각출 균초고 따오 고 폐고숙 저들 까메 남다 나오노물게 니순순하니 G7 니야 켜나 개캅바낙 데브가 개캅 프랑스 유나이티드 킹덤 제르메니 닌 개캅 이탈리 바낭시 냠룹나야 다덕티가 니당 자다 노우크 눈은 균매 림당 호르모스각 따우 코피익토가 태숨지가 무누야야 탁제닌 투디 나무조 대차문우 남다디 임브리니야 순항니 게가 프랑스각 신진 구셔프 이마누 맥론 시 대시 G7 개캅국 초미 행인인 다미지 점링 덮친 개캅 USA 개캅 유나이티드 킹덤 캐나다 제르메니 개캅 이탈리 닌 개캅 자반 다미치 누블링턴 개캅 유로피언 카운슬 닌 유로피언 커미션 행예 창마샤 펩스 칼롭송시 나오므 개가르 개캅 임브르 다미치 개캅 브라질 사우드 코리아 케니아 닌 이집트 개캅 반응 예 G7 서밋 총디가 펩낭싱이야 슈숨브링이 낭니 G7 서밋 총디가 펩싱이야 전쇼 푸유낭달 야각실렁쿠셉 나렌드 모디 비낭 노골 총디가 염슐롱트 야갑 프랑스각 종킬 이비엔가 칩귤 낭둥브링이 니술니 야갑 프랑스각 신진쿠셉 이마누엘 마크론 시 야글 실링쿠셉 나렌드 모디 비낭 다닥티가 젬링 지오네가랑 게다 템 노리팅야 비낭샤 펩스 슈낭문낭들 실린 비낭 G7 총디가 냠슈 롱낭도조 대샤문우 개체 던치 템디 임브링이야 수낭니 실링쿠셉 나렌드 모디 비낭시 다기기야 소셜 미디어 가 시나무니나 점링 덮친 개캅 USA 닌 개캅 이란 판준 네이크브레카 마크투 쇼동 노조 잠니 낭야 시제 툴람 나유토가 되들 까메 나우조 대샤무누 남다닌 땀상티 임브리니에 수나오불 갸가르 개캅 쇼각 로디 이체 노가 마옹바 이나예 개가 판준 내가 브레가 시대 툴람 나육 로디 이체 닌 레그팀 노니야 구셔 모디시 수나옴불 갸가르크 우이 벤졸 룬친 참 니르말라 시다라만 비낭 대시 갸가르크 기사 델레서브가 마인맨 서밋 총디티가 염슈 롱나야 칼롭 시나오니나 갸글 기용닝아 세송 닌 강지용 토가 강에 머리 토가 우이 슝시 탭시 강다 닌 차례 남다 낭당 낭신보 눈물이 수나니 하긴아 어댑과 대식니술 게이팅쇼 슈수바나도 하긴아 다우 슈제 룽팅강 따왕 듄덱 리림 트레딘 랍지주 고조들 대쇼 리림아 칸도 도우사모 디스틱 만캉 따왕 암지 Dr. Tenzing Gitsen, Debka, Hypertension, Nena, Taxi, Yerpaya, Ne Nasa, No Banang, Wangok, Nanchok Toka, Tredin, Nangukora, Kame Nangudi, Sanangsa, Bina Debka, Kame Nankan, Work Luntingang, Tawang, Kushep Tishojila Imbur.
1: Tawang, Luntingang, Lerim. 최근 납치 선큰 한계 정무시아 선대 대시 대례 쇼유 나 대시 사다부 인부

0: 외로도 말해.
1: 났어.
0: 그래서 뉴크라고 짓냐 쇼와 닝 프레셔 유 토크라고 짓냐 쇼로는.
1: 다 외로도면 베셔 뉴크라고 니에다 만주 어디 말도 삼도 세안이나 베셔 유 뉴크라는 때 에센셜 하이퍼텐션 예는 프라이머리 니에도메 프라이머리 하이퍼텐션 니에 티노메 프라이머리 하이퍼텐션 니에 모르둠 세안이나 나자 베셔디 닝 나타디 쇼랑에 이직 닝기 구미도 유지기 베셔 뉴쇼가 있나 맞디 소임 남기 미 베셔 뉴쇼 니에 모르둠 시안이 난 같은 것은 OPD 대근지에 미요디에 온데 목표시 로랑 소둠이 오야 머리도 밀로 소근이에 오야 또 오포슈얼 하이퍼텐션이에 오토세스틱 하이퍼텐션이에 디 맛 소이티 넘니 남기 때 패시 로 소근지 때 나스 소이티 로둠다 패시티 인펙션 티 게이야 또 류카 또 곤디 다이야 인펙션 레랑가이야 이직 패시 때 뉴쇼가인 셉시스 인듀스 하이퍼텐션 얘기면 박티 사단 계단 디메 이 엘러직 다이야 에나펠레지 패시 로 랑가이나 ut anaphylactic shock ni ta shock ti lagan jit na tsa ti dim low pressure jit manshi ro mund kyun manshu di sir du ni na ta long term ka te na ta ger ni jo ka te na ta pressure high chi ki kyun yo ti ro du me
0: le so ta pressure to sho ni ni ji ji ni mo re ta nga ta stroke ge ba di ju ham pa ta long de ga dip lang ge ya i ji shock ta paralysis ni jo lang ge mo re e sho di nga ta landing limit ku me mo to jo lang ge i ji shock ta ja ba jo ng ge me ne shock ta cha me mo to 단비가 자르고 소든 로드 매우래 또 어떤가 더 프레시안이었던 나의 로드님의 바지다 시야 격파 대정으로 로드 매우래 또 어머니 매가 더래 시야 격파 시야 고주 겨 바지 즉 시야 겨나 놀래 로드 또 년지 텐션 시야 격파 내 건지 프레시안 모셔래기나
1: 격파 내 건지 프레시안 하이게이 만주 로드매 오비시티 다 대신으로 나타내는 오비시티 니에도매 어머니 시야 망크라오지기 또 시야 망크라오지 나 내가랑 또 페토제네시네 소이티 당가다 보디지기 에제시아 불래 유티 케미컬 릴리시아야 인터루킨 나 우드 릴리시오 데 로둠데 우 룰스 야불레 바스쿨라이티스 니나 프레셔 예 하이 게 랑게 이툼메 이직 나당 인슐린 니나 나당 톱체 데 소불레 팬크리아스 기 인슐린 쫑둠데 톱체 다이제스 야불레 우지 쇼메티 요지게 인슐린 네세서리 니나 다이비티스 쇼랑게 타 21st 센추리 가 나당 테불레 데스노 다이비티스 앤 프레셔 마쇼티 톤둠메 시아 니나 샥 약부치기임다 웨트 망크라오지 웨트 고툼디 고수 니나 하이트 야야 웨트 예 BMI ni edum da basal metabolic index 19 se 25 chokon ga buchika kosum ni edum da
0: less total sub the body weight rebook chin da shamno da mangra lo shel gela no ganning chi no ganning khle no udum da ga da mile ga da tonga so ni mare ita ne ne ta chik ta ga da morning walk ya ola ning ka kilometer thilo ne lo ka walk ya ke udum de shel chit mo chak ta yo ye ne chak ta de mara som do Pilih dah share mangkrau di ne, lip jenji di tengah tu normal tengah tu rujuk share tujuh neng tujuh tengah mereka di rujuk je, tak share kena di no ne ne rujuk kaya rasa tu mak tuhsi kaya kosin.
1: Tapi ini ne ta utkai obesity kai treatment ta nak yo no me ta tak nak no yo ni ne nada aje ta saman kaya danje binang control ya kosurai yume. In exercise ni ne calorie consumption, carbohydrate diet je nyungsho kosume. Carbohydrate ka zero tu ni ne to ni ne pay ne. Alunya unna in nyungshaya kilori manshu rodu numba chetche ke sadan yana manshu sigosuna fura ya nuts ya udya manshu sigosun fruits na manshu sigosun yedume utse ka binan kilori ban manshu de yagosun yana kilori yana ganda chi chit sugosun yana excess manshu de yagosun re yum bina ane utse ka da to ud yame de manye nom da thapsi ka manye na kan yo nom manchi te sino nye na nga da deshno ma sima glutide nye ud man sar pa shong nom da na da te america e ozempic nye keta ti rasumut ud man ba chi ji nom man ki e me te na ud se ka siti ya du ne operation yame na nom bariatric surgery nye e surgery na ro dum da na da je lifestyle intervention nye sadang khyadang exercise na yim ud se ka me te na ud se ka manye nom man se ka e mun na operation ya go su ro dum
0: Less the BPA, Tishamu Tono Nena, high pressure no Nena, Tangata Injigan, signs and symptoms, Timmy. That's sent it together.
1: Manchi Tangata meet it, adjust it to my pressure height again. The city in a binance, Sigan didn't Roman me. Ichik check up where Manchi the Roman Utsika, the Ichik need to me the mean normality lena. Sigan the Murun may be domestic a chap to pressure to check yana, num that's a good you
0: may.
1: Binan Natsati Nena, binance, na heart ka problem ne. Yamina, Bisha, diabetes, no, Nena, Mena, kidney dinner, Peter Rembrembina, Budbut, check Yakan Yakosume. Sign symptom, Hamputa, like a high Gailangain, Yena, Tuck City Rangina, Binan, Party stroke on the Langangaina, the hypertensive emergency Yena, be Dinsen Munujon Langay, Yamina, be Muba Jong, Coke here, each a coat knee, Oejon, the Pesha check Yakosu Rodume.
0: Yes. Pinata Pamanang, the Shamnot.

라인아스타다 아니 긴든 상부시 크리스토노 기위 샵든 닌 퍼세 람세세 넘버 라인아다우 휴제 라마 룽든 누르부 샤칸시 크리스토노 젠데제 라미너주 초가 산낭사